0: 한국 사람들은 매콤하고 얼큰한 것을 좋아하거든요. 여기도 우리 한국 입맛에 맞게 그런 매콤하니 알맞게 그렇게 맛있습니다. Now you're in the baby
1: book. 我觉得我们之所以选这家，就是因为我觉得它很地道，非常好，非常好吃。就是连我老公刚刚都说，哇，我们今天来对店了，非常好吃。
2: 每天上午，当宏大还未完全苏醒，蜜味的后厨已开始忙碌。

0: 이사나가가 수하롱소장원팀 이스칼라나가다 바가 메레오다세 부대오 수고시로 지파샤오 토르노다
1: 스트레이드스카 공간노코도와 호국시소데스카
0: 이라네 스베테노 세키네 오레가 토른다
1: 하잇